0: 军长，所有炮弹填装完毕，等待您的命令。
1: 过瘾吗？
0: 我今天开的炮比我这辈子家产的都多，怎么什么时候过我这种日子，不用数着炮弹开炮啊？
1: 感谢洪副司令，两个运输团专门给这小子送炮弹，
0: 那我们也对得起他。
2: 중국 군대가 공격 들어오기 전에 진지 공사 끝나서 참 다행이다.
0: 报告, 炮火 준비 완비.
1: 5분 후 실시 파워 覆盖.
0: 是. 军长, 这边.

0: 向您报道，
1: 你就是新来的警卫排排长郑瑞吧？是。警戒性蛮高的嘛。
0: 司令部，赵驻地处长派我来的时候跟我说，谈判越是接近成功，越是要提高警惕，防止敌人勾结跳墙。
1: 他跟我说，你曾经执行过保卫彭老总的任务，并且完成的不错。
0: 你刚刚伤愈，就派你过来了。我出来就是巡查安保的，有你在我就放心了。
1: 首长，得知要来保护您，我实在是太高兴了。
0: 回国以后不想退役？
1: 不想，就想一辈子当兵。
0: 好好干，你这样的人才，我家需要你。
1: 谢谢首长，绝不会让你失望。
2: 오늘 밤 목적은 내봉장에 있는 중공 대표단을 죽여야 한다. 그래야 다시 전쟁을 시작할 수 있고 내일은 전쟁 협정을 진행할 수 없게 될 거야.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무조건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.
3: 대한민국 만세!
4: 대한민국 만세!
5: 대한민국 만세!
6: 총을 안 씁니까?
2: 명령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기억해, 우리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이다. 애국심 때문에 스스로 움직이는 거다. 알겠냐?
7: 알겠습니다.
2: 출발!

0: 허세 버리지 마. 이 총 안에 총알이 없잖아. 여기 중립 지역이라 총을 못 쏴.
1: 너희들이랑 싸우면서 총은 필요 없지.
0: 담벼! 도망쳐! 도망쳐! 도망쳐!
2: 정우장! 정우장!
3: 네. 정우회! 정우회!
4: 마상 송도 유호장! 부시 이지의 날짜 장쇼! 快!
5: 정우장!
4: 快! 快!
2: 慢 点!
4: 快! 把美国人叫来，让他们亲眼看看。
2: 李队长，
4: 快去！